0: 김모차씨 미스터 사건을 갖춰라 이물을 거야.
1: 하나의 무의 전화를 못 받기 암만 몇세한테 이것이 쓰러 합니까?
2: 넌 이렇게 보라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가위 나와이 과야만의 케이리 버치
3: 너무 허무차싸야? 그만두고 저리가게 버치 서부로 과야만의 케이리 버치
1: 전화 전화 한클리 전화 와쩌라 이와
3: 너무 우와야? 그만두고 주나 그날이 아고 깨됐으면 서부로 성과야
2: 서부라고 무슨 너무 그만두고 암만 쓰는 뻔시
3: 야 그만두고 부지도 암만 리리 미야고 과요 이고 가마사나 아군의 미리 미리 아디니
1: 우쩌나라 이와 바타 다와라 자라가 알아사타
2: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두고 아디니야
1: Wannan sakon fadakarwa ne daga mai saje Pastor Rampin Bauchi a tare da taimakon gidan Radio